건강 잘, 건강 중. 아이, 이치 이치 이치 이치 붐 붐 붐 붐 붐 붐 건강 중, 건강 중, 건강 중. 아이, 건강 잘. 에이, 아이, 에이, 이치 이치 이치 붐 붐 붐 건강 중, 건강 중, 건강 중, 건강 중.